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선 요즘 초여름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날에 고래나무들은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고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어느새 봄은 멀어지고 여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하루 속에서도 계절은 묵묵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뜨거워진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온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제44편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정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시력장애인 오토바이 수리공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고남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에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 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략적 이의를 천명했으며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의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리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교육은 기초이고 과학기술은 관건이며 인재는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형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사업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보급 수준은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 같은 시기에 세계 중상등 소득국가 반열에 안정적으로 오르게 됐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해마다 전문 기술인재 예비 역량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직업학교와 대학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으며 연인원으로 1억 명이 넘는 종업자들이 평생 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사회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연구개발 인원 총수는 세계 제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을 부단히 강화하고 관건 핵심 기술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 우리나라는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했으며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휘황한 역사로 이미 기록됐습니다. 향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도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의 기초적, 전략적 버팀목 역할을 계속 발휘시켜야 합니다. 둘째, 신시대의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시정,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을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대하여 전략적 포치를 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을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에 포함시키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대한 전략적 지침에 따라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건설 그리고 그 밖의 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보다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실력과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을 개척하는 데서 여러 방면의 우세와 조건을 지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까지 얽혀 있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진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전 국면에 입각해 교육의 선차적인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적으로 볼 때 교육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인력자원 개발의 기반을 심층적으로 다지는 데 있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독립자주적으로 개척하고 혁신하는 데 있으며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발전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3자는 중점을 달리하면서 서로 융합하는 관계이므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추진하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역량을 더욱 많이 결집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대한 인재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식혁신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조필창이 불러드립니다. 제일 아름다운 순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고승 시리즈 중 61번째는 아름단 산의 도시 장정입니다. 뉴질랜드 작가 레위 엘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단 산의 도시는 호남의 봉항과 복건의 장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유한 돌길과 성문, 아늑한 골목, 백년 역사의 로프, 열정적이고 순박한 객가인들이 어우러져 정강기슭의 아름단 포숲 같은 장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본 뒤에도 여전히 장정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주라고도 불리는 장정은 정강 상류의 산중에 위치했으며 세 갈래 시냇물이 한 갈래 강물 이루고 천 개의 산이 한 도시를 둘러섰다고 전해집니다. 복근성 서부 산중에 자리한 장정은 복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성입니다. 고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정강은 바람이 흩날리는 흰 비단 뒤

장정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와룡산이 고송아니 우뚝 솟아있고 강물을 따라 촉조된 성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동서 양쪽 성벽의 끝엔 와룡산 동송이까지 이어져 산의 절반이 송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송안에 산이 있고 산이 성을 품은 독특한 도시 풍경을 자랑합니다. 당나라 때 촉조된 성벽은 오늘날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조천문과 오통문, 해결문 등 다섯 개의 성문도 여전히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송 성벽이 오르면 그림 같은 정강 고송이 한눈에 펼쳐져 마음까지 탁 트이는 듯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성벽에 걸린 초롱불이 정강 물길에 비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냅니다. 고송 안으로 들어서면 잘 보존된 상업거리가 성벽을 따라 이어지고 거리 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거리 양옆에 늘어선 목조 건물들은 앞쪽은 상점, 뒤쪽은 저택으로 이루어진 전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옛 고송의 고나함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정 곳곳에는 사원과 옛 무덤, 옛 성문, 옛 거리, 옛 건물, 옛 비서, 옛 역참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장정 고송 소문 부근에 위치한 사왕궁과 사왕상은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신석기 시대 유족과 상나라, 진나라, 한나라 유족도 발견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정에는 1200여 년 역사의 옛 성벽과 웅장한 성루, 고대 정조의 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묘, 독특한 품격의 당나라 사원과 명나라 거리 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3500여 년 전 상나라 시대의 석기와 채색 도자기, 청동기와 자기 등 귀중한 문품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도심의 개원 사이는 당나라 때 조성된 팔괴 룡촌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깊이는 16m에 달하며 오는 넓고 아래는 좁은 팔괴 형태로 되어 있어 마치 돌탑을 거꾸로 땅속에 묻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송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우물 학부 음탑은 벽돌을 둥글게 쌓아 만들었으며 길이는 13.5m에 달합니다.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의 우물로 옆에는 정주에서 더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우물을 팠다는 내용의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장정 고송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명소로는 천우궁을 꼽습니다. 고송 조천문 밖 넓은 면목 가운데 세워진 천후궁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송나라 때 세워진 천후궁에는 마조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귀퉁이가 들린 지붕과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기둥과 난간은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횡강경 정상에 올라 천후궁을 바라보면 웅장한 고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천후궁은 룡못에 떠있는 두꺼비를 닮았다고 하여 한마부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로부터 교육이 발달한 장정에는 소원이 많았고 인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진사가 70여 명에 달했으며 향시에 합격한 거인은 260여 명,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곰시은 528명에 이르렀습니다. 당나라 재상이자 시인인 장구룡과 송나라 시인 류교, 명나라 관리 마순, 청나라 관리 기효람 등 수많은 인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정의 아름다운 산천과 풍물을 보고 시를 남기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장정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장정은 복권에서 객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객가인들은 이곳에 정주라는 옛 도시를 세우고 독특한 객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정주성에 위치한 객가 박물관과 객가 모친원에서는 중원 지역에서 남하해 정주에 정착한 객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며 고송과 객가인들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정이 첫눈에 반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천천히 음미할 수도 놀란 매력을 소문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장정의 고유한 골목을 거닐고 오래된 성벽을 오르만지며 장정 고성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와 실명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와 전통자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31살이 되기 전까지 리희주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5년째 수리 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린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양시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도로가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 마당이 바로 리희주의 수리점입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이웃들은 늘 그렇듯 그의 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손으로 만져보기도 해도 차를 고친다고 감탄했습니다. 리희주의 집 대문에는 전동차 수리라고 적은 붉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 안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 남짓한 작업대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그가 늘 사용하는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렌치, 전동드릴, 소켓과 작은 부속품들이 크기별로 정리함과 공구함이 나누어져 담겨 있고 그는 팔만 뻗으면 원하는 도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살 이전까지만 해도 리희주의 세상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다채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과 함께 푸르게 넘설거리는 밀밭에 가보았고 황금빛 옥수수를 따보기도 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찐빵 반쪽을 쥐고 오른손에는 빨간 도마도를 들고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3살 때 앓은 고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열이 계속 내려가지 않아 링글을 맞고 겨우 열을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쇼를 했지만

0: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 발바닥을 페니로 긁어보더니 큰일 났다며 소아마비라고 했답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뒤 몇 년 동안 넘어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8살 되던 해 그의 시력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채꽃이 피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눈앞에서 파란 나핀 같은 것이 계속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손으로 휘저어도 마치 파란 천이 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망막방리였습니다. 그는 책 글씨를 볼 수 없게 됐고 더는 학교 수업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만 겨우 보이면 비틀거리면서라도 학교 갔고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16살이 되던 해에는 학교 가는 길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도 힘든데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짐덩이처럼 느껴졌지요. 어둠 속에 갇힌 나날 동안 그는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며 낮과 밤이 모두 같은 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6살 소년은 어머니가 눈이 붓도록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아버지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라디오 한 대를 사왔습니다. 그는 조항이민 방송에 장애인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많은 장애인들의 운명에 굴하지 않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프로그램 속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빛내라. 그 말을 듣고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라디오를 들으며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밭에 나가 땅콩을 캐고 옥수수를 땄으며 농한기에는 마당에 앉아 농기구를 어떻게 고칠지 공부했습니다. 29살 되던 해 그는 집을 떠나 안마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형수가 농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조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 앞에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 남긴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는데 밖에 나가 안마를 배우지 못하더라도 수리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구조와 배선, 라사 하나하나까지 모두 머릿속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차를 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자꾸나. 2011년 정월 초아르는 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상점문 앞에 오래 서 있었고 363원으로 첫 번째 부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고치지 못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아버지는 나무판에 붓글씨로 오토바이 수리라고 써서 문 앞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수리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닷새 뒤 같은 마을의 한 노인이 첫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두 바퀴 오토바이만 연구했는데 손님은 세 발 오토바이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는 긴장 속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살폈고 마침내 기화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단히 청소를 해주자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단순한 감격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죠. 정말 성공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받은 수리비는 단돈 5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도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꺼내 만져보고 조심스럽게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첫 수입은 마치 온 마당 가득 기쁨이 넘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손님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복잡한 전선을 구분해야 할 때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컨트롤러를 분해하면서 어머니께 이 선이 무슨 색인지 물어봅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면 테이프를 감고 검은색이면 끈으로 묶고 초록색이면 철사를 묶어 표시했습니다. 전기 회로를 점검하는 일은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지자 그런 효로 전류를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는 12V인데 효로 대보면 소금을 핥은 것처럼 짠 느낌이 납니다. 짠맛이 없으면 전기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은 음성 안내가 되는 테스터기가 생겨서 효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곤란도 늘어났습니다. 바퀴 철퇴에 발을 맞아 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 타이어를 분리하다 넘어져 손이 공구에 베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차를 못 고칠 때였습니다. 공구가 맞지 않아 분해하지 못하면 손님께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럴 때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1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모르는 기술을 연구했고 경험 많은 수리공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수리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구를 추천하거나 수리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리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다시 수리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와 3륜차, 전동자전거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도 자신 있게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에 예남 평원에서는 푸르스름한 밀밭이 바람 따라 물결치고 멀리 요체꽃은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피어있습니다. 꽃향기와 밀향기가 천천히 펴져오는 가운데 그는 이를 멈추고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 고개 벌리고 한번 맛보세요.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 일을 마친 뒤 그는 손을 씻고 마당에 앉아 호로사를 불거나 기타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던 시절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는 영화 대본처럼 굴곡이 많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호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은 1953년에 설립된 이후 수십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관해온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 박물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전국시대 초나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호북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장품들이 풍부해 초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했죠. 현대식 건물 세

이 동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물을 시대별,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보물은 바로 1978년 수주에서 발굴된 중후울묘의 유물입니다. 이 무덤은 2400여 년 전 전국시대 초기 초나라 제후였던 중후울의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이 바로 편종입니다. 편종은 65개의 청동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대 악기 세트입니다. 각 종은 두 가지 음을 낼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제작돼 현대 서양 악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음계를 구현합니다. 2000년 전 지름계와 화음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음악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허북성 박물관에서는 이 편종을 직접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복원 악기를 활용한 연주회를 열어 관람객들이 고대 음악의 울림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묵은 청동이 내는 장엄한 울림, 수천 년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 귀에 닿을 때 청취자 여러분도 상상만으로도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후울 묘에서는 편종뿐만 아니라 옥기, 질기, 금속 공예품들이 다량하게 출토됐습니다. 그 정교한 문양과 뛰어난 보존 상태는 초나라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증명합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이들 유물이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어 당시 귀족들의 생활과 의례, 음악과 예술 세계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습니다. 허북성 박물관은 또한 초나라 문화관을 별도로 마련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미학을 소개합니다. 신화 속 인물과 신령을 그린 화려한 청동기, 옥창식품, 그리고 고대 시가와 악보의 흔적까지 초나라의 낭만적이고도 웅장한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허북성 박물관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 해외 교류 전시도 활발히 열리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적 가치가 또한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운맛의 아가씨.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진명 가수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과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한 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독창적인 해석으로 시대의 정서를 노래했던 진명 가수는 발라드와 팝을 넘나들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명은 1990년대 초반 데뷔와 동시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고 흔히 중국 가요계의 서정적 목소리라 불렸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라디오와 TV에 많이 출연했고 그녀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뇨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은 원래 지방 촉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나 발표되자마자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귀향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가사에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떠돌던 청춘이 결국 돌아갈 곳을 찾았을 때 느끼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90년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즐거운 고향은 그 시대 배경과 맞물리며 고향에 대한 향수와 따뜻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라디오와 TV 예능 그리고 음력설 문예야회 무대에서 끊임없이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아래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명 가수의 대표곡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네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전성기 시절 진명이 음악적 성숙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외로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의미였죠. 네 곡은 발라드 형식의 서정적 멜로디에 진명의 섬시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 여성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진명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그 외로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자기 안의 외로움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진명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파키스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뉴스의 시사회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2024년 내가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은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세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은 공정적인 성과를 이룩해 양국 유민에게 복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민족은 모두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겪어왔고 모두 견인불발, 백절불굴의 정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독립자주와 민족의 존엄수호를 확고히 추구하고 모두 평화발전 견지와 공평정의 수호에 대한 깊은 리애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협력을 심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손잡고 운명을 함께하고 번영을 함께하는 밝은 길로 나아감으로써 중국과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세르비아의 철같은 친선은 아주 독보적이라 하면서 두터운 역사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기반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계속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와 국정 운명 면에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고품질 발전 목표를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1대1로 공동 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이행하며 교통과 에너지, 기반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물결에 직면해 양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세르비아 이민 친선 70년 기를 축하 행사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국은 청년과 인문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비자 면제 플러스 자유무역 플러스 직항이라는 립체적 구조를 잘 활용해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지역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중국 세르비아 이민의 전통적인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국제 정치가 변혁과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는 국제사무에서 계속해서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을 갖춘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것을 축하하면서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 큰 발전 성과를 거둘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표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각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 이민은 철같은 친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이민은 중국이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수호, 자주적인 발전 노선 탐구를 지지해 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중국 기업이 세르비아 국가 건설에 참여해 중요한 공헌을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시종 일관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세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중대한

0: 글로벌 창의들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다자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회담 후 량국 원수는 량국이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사법, 문화 등 분야에서 20여 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량국은 신시대 중국과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과 4대 글로벌 창의 관찰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부치지 대통령과 부인 타마라를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병들이 대례를 갖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량국 원수가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이 중국과 세르비아 량국 국가를 연주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부치치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 연의를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관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5일 저녁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국기가 가지런히 배를 대운 가운데 배경판에는 금빛 친선 훈장 그림이 반짝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장대 이장병들이 수훈대 량쪽에 엄숙히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시작되자 웅장한 대학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빛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습금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함께 홀에 들어섰습니다. 습금평 주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와 부치치 대통령의 부인 타라마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장례 귀빈들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몽례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서훈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대가 중앙인민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장기간 힘써왔고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적극적인 건설자이자 확고한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항상 중국 측에 가장 확고하고 명확한 지지를 보내 많은 중국 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온 친선은 민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하나 또 하나의 경전적인 친선 협력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세르비아는 서로 지원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 상승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면서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가 간 교류의 모범을 수립했으며 국제사회에 참고할 만한 모범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친선 훈장은 중화민공화국의 대외 최고 명예 훈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장은 부치치 대통령이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기한 것에 높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양국 이민이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의 친선은 피와 불의 단련을 겪었고 당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이민은 독립자주를 확고히 추구하고 민족의 존엄성을 확고히 수하며 국제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수함으로써 각자의 발전과 부흥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어 당과 국가 공헌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부주임이자 외교부 부상인 왕이가 중화민공화국 주석 서훈령을 낭독했습니다. 이상대가 친선 훈장을 호위해 입장했습니다. 장엄한 음악 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부치치 대통령에게 정중히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친근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장례사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가 세르비아 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답사를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친선 훈장을 수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면서 세르비아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여 이 훈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 훈장은 나 개인의 최고 영예일 뿐만 아니라 주권과 독립, 발전을 추구하는 세르비아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항상 작은 나라를 존중해왔고 어려운 시기에 항상 세르비아 인민 편에 서서 세르비아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원과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르비아와 중국의 친선 사업에 계속 전념하면서 중국과 함께 세르비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과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주임 채기, 부주임 리강걸, 리홍충, 오정룡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5월 25일 오후 습권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년 내 양국은 상호 리해와 신뢰, 지지 속에서 깨뜨릴 수 없는 전통적 진서를 가져왔고 전략적 상호 신뢰와 실무 협력은 각자의 국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진대학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류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협력의 건설자이자 교류의 전파자, 친선의 수호자로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는 양국 친선 사업의 훌륭한 후계자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양국은 신시대 더욱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의 전천후적인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에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은 파키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소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견제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은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 행동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과 산업,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분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중동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임한 파키스탄의 주동적인 감당 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며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 대응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성을 갖춘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보시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위대한 보시라면서 습금평 주석의 확고한 지도 아래 중국 경제가 이룩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는 세계 평화 소호와 다극 세계 구축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철같은 친선은 양국 원로 지도자들이 친히 맺어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단호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보시자, 좋은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을 배우며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 이란 협상 중재를 지지해 준 중국 측에 감사를 표하며 습권평 주석이 공동 정세에 관한 제시한 네 가지 주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증진에 함께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왕희가 접견에 참여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및 중국어 번체 등 8개 문판이 최근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은 중앙선전부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중국 외문국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의 기간 습금평 총석의 보고, 연설, 담화, 강연, 축사, 문장, 지시 등 91편의 수록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습금평 총석의 사진 41점도 수록되었습니다. 책은 18개 주제로 나뉘어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막중한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임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병조항은 국내외 두 개 대국을 총괄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심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분발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지혜로운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중문과 영문판이 2025년 7월에 출판된 이후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의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그리고 중국어 번체판의 출판 발행은 국제사회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발전을 신속히 리하고 중국의 리념,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에 대한 리해를 심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일을 가집니다.
0: 5월 25일 오전 공군 리강 총리가 북경민대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75년 내 국제적으로 어떤 풍운 변화가 발생하든 중국과 파키스탄은 줄곧 고락을 같이 하며 상부 상조하면서 깨뜨릴 수 없는 두터운 친선을 쌓았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차되고 있는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는 것 역시 지역의 평화 촉진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습금평 주석이 총리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주변 외교의 선체적 위치에 두고 파키스탄과 더욱 긴밀히 단합해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며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심하고 양국의 중대 연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산업과 광산업, 농업, 민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더 많은 량질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파키스탄과 함께 쌍무 자유무역협정 승격판을 추진해 양국 무역의 내실과 품질을 촉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더 논의하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공동 육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력자원 개발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파키스탄의 더욱 많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 와 학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파키스탄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 인원과 프로젝트, 기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의 영명한 지도 아래 중국은 발전해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초석입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신강, 서장, 해상 관련 등 핵심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정의적인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며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한편 무역, 농업, 금융,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파키스탄과 중국 운명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파키스탄은 계속해 힘있는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량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4가지 글로벌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공경제론단 중 하나인 트렌토 경제축제가 북부 도시 트렌토에서 열려 많은 유럽 정치, 경제, 학계 인사들을 운집시켰습니다. 론단의 여러 회의장은 세계 변화 속에서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미국, 유럽의 산업 경쟁에서 친환경 전환까지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서 국제 질서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각으로부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확산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탄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유럽과 중국이 협력 공간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 전 고위 경제관인은 마르코 푸틴은 중국 경제가 비범한 성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술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 부담이 가득한 상황에서 중국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하여 유럽과 협력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복력은 유럽 경제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유럽 동맹 관련 문서와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 드라기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모두 공급망 안전, 핵심 기술, 에너지 비용 및 혁신 능력 등을 유럽 경제의 안전과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중국 경제를 관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힘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유럽 이탈리아인 기금위 회장인 마시모 델리마는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무역 둔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량측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확장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라지의 중국 연구원 원장 크리 브라운은 중국 경제 회복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글로벌 산업체인 재편성, 기술 경쟁 및 국제 질서 변화의 큰 배경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성장 성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제 안보, 산업 안정 및 국제 협력 공간에 대한 유럽의 재고려를 충분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론단은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산업 경제 비교 등 주제를 주목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가 깊은 조난을 겪고 있고 오랫동안 형성된 균형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전 경제재정부 장관 조반니 트리아는 중국이 오랫동안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시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급 인재와 강력한 금융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회복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입니다. 트리아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경제체들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재 양성, 산업 체계 등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유럽도 자체 시장과 제도적 장점을 어떻게 더 잘 발휘하여 자본과 인재에 대한 매력을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자체 산업의 전략의 재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렌토 경제축제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유럽은 경쟁력

0: 탄력성 및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산업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발전 경로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관리,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성격이 서로 얽혀 있는 배경 속에서 친환경 경제는 점점 더 산업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드리안은 회의에서 중국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소비 및 자본 갱신을 포함한 전체 경제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기술, 산업 성격 및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높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관리하고 협력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티는 유럽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전환 분야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보다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을 공동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리만은 유럽과 중국이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을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국과 유럽의 공동 리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전환 능력이 글로벌 산업 체인의 안정, 친환경 전환 및 다자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마찰과 산업 경쟁의 직면에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전환,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및 글로벌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론안 제4권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말씀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신선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신강위글자치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과정에서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 기본 원리로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정확하게 대하고 재반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세계 발전의 흐름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흥기가 그 당시 세계 발전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해 시대의 앞장에 서게 됐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우리 당은 세계 반파쇼 전쟁과 항일 구국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렬한 염원에 부응해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인민을 단합인솔해 전국적으로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공고화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당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발전과 그 영향력의 확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면서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는 기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중국은 바로 그 동풍 속에서 탄생하고 그 립지를 굳혔습니다. 개혁개방의 중대한 결책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우리 당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 선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소평 동지는 우리는 시대를 따라잡아야 하며 이는 개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세계 발전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과감하게 개혁 개방의 역사적 소막을 올렸습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며 역사를 이해해야만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대역사관을 수립하고 역사의 긴 흐름과 시대의 큰 흐름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발전 내 원리를 분석하고 역사적 법칙을 탐구하며 그에 부응하는 전략과 책략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성과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하고 막스도의 정당의 뚜렷한 본성을 시

0: 각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 속에서 생겨나 인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창건되고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하고 언제나 인민과 함께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존립과 진흥과 강성의 근본적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역사는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해온 역사이자 당과 인민이 한마음이 돼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온 역사입니다. 대혁명의 실패로 희생된 30만 명이 넘는 혁명자들 대부분이 우리 당을 따라 혁명에 참가한 인민 대중이었습니다. 홍군 시기 인민 대중은 당과 인민 군대를 지켜주는 금성 절벽이 됐으며 항일 전쟁 시기에는 우리 당의 호소하에 광범한 군중들이 떨쳐 일어나 일본 침략자들을 인민 전쟁의 망망대해에 빠뜨렸습니다. 회해 전역에서 우리 민중들은 손수레로 인민 해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도강 전역에서는 우리 민중들이 나무배로 인민 해방군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신선한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신강 위글 자치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신강의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토크슨의 이광살구, 구차의 흰살구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황금빛으로 탐스럽고 향기롭게 익어가면서 신강살구의 본격 출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네, 신강 특색의 과일 산업인 살구 산업은 최근 산업사슬 연장과 보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품종의 최적화, 출하 시기의 분산 재배에서부터 저장 기술의 효율화, 심층 가공, 농촌 관광 융합, 브랜드 가치 부여에 이르기까지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작은 살구가 관농의 소득 증대와 향촌 진흥을 견인하는 행복의 열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세계 살구나무 원산지 중 하나인 신강은 충분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라는 독특한 기후 덕분에 과육이 통통하고 당도가 높으며 맛이 진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강 살구는 품종 단일, 출하 집중, 짧은 유통기한, 낮은 부가가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치구 림업과학원 연구원이자 자치구 살구산업 수석 전문가인 장지강은 신강에서 가장 특색 있는 주요 재배 과수종인 살구는 현재 재배 면적이 약 180만 무에 달해 재배 규모가 전국 1위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신강은 살구산업기술체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품종 육성, 고효율 재배, 심가공, 등 산업사슬의 취약 문제에 집중해 1년에 과학연구 공략과 기술보고 응용을 전개하면서 신강살구 산업의 발전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대특별 프로젝트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졌습니다.
3: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출한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2: 네, 품종 육성과 재배 분포 면에서 신강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출하 시기를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풍부한 살구 유전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접목되는 우수 품종을 선별하고 육성했습니다. 현재 토크순의 이광살구는 1월에 먼저 출하되고 쿠차와 윤대의 흰 살구가 6월에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지사의 셰셰 메티 살구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흑엽 살구와 악수 대청 살구가 뒤를 잇습니다. 네, 이러한 중만 생종 품종을 전 창고 저장 기술과 결합하여 신강 생살구의 출하 시즌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장 기술의 돌파는 신강살구가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관문을 뚫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살구 수확 후 손실률이 높아 장거리 운송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강농업과학원 등 연구팀이 감압 훈증 품질 유지 손실 절감 기술, 핵공막 상온 물리적 저장 기술 등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체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과일의 호흡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생살구의 유통기한을 3일 내지 5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늘려 생과일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신강은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동부지역 대형 창고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저온 창고와 냉장차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남부신강과원의 살구를 3일 만에 산동 등 동부지역 시장에 운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신강살구가 먼 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심가공은 작은 살구를 황금과일로 변화시켜 산업사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신강은 살구산업 심가공에 집중하여 1년에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초가공 플러스 심가공 산업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살현에서는 10개 심가공 기업과 113개의 협동조합이 집군을 형성하여 생살구를 살구 말랭이, 살구잼, 건살구, 살구씨기름, 살구주스 등 12여종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아와트현에서는 전문 합작사가 건조기와 살구씨 가공 설비를 도입하여 망고살구 말랭이, 살구씨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득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 끝에 생과일이 진열대 상품으로 단일 과일이 다원화된 제품으로 그리고 현지 판매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 연장 실천은 특제 과일 산업이 고품질 발전하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현재 5월의 생살구가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금빛 열매는 관농들의 희망을 담고 있고 신강이 특색 과일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가치 사슬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신강 행복의 살구는 전국에 달콤함을 전하고 수많은 가정에 그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바트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착공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르비아 판체포시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제조한 풍력 발전기 4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사용에 투입되면 현지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 수준이 크게 높아지며 세르비아의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네,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갖춰 에너지 구성이 비교적 단일한 편입니다.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0: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체계의 친환경 승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세르비아는 국가에너지기후종합계획을 출범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말단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라 세르비아는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 확대와 전력 공급 구조의 최적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풍력 태양광 설비 용량 약 3.5기가와트를 추가하고 청정 전력 공급량은 약 6.87테라와트시 늘릴 계획입니다. 2040년에는 풍력 태양광 총 설비 용량이 약 11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법, 재생에너지 경제 시스템 계획 등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제정했으며 유럽 동맹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준에 적극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정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우선 개통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과 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자주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과 동시에 세르비아는 친환경 에너지 체계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주민청정에너지 규모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지붕형 태양광 설비 약 4메가와트가 증설돼 약 2만 5천 가구가 복진을 누렸으며 2,500 저소득 가구의 전용사회 포용기부금을 지원해 현재의 지속가능한 난방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운영 성과가 양호하며 쌍방은 융자 협력 심화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2030년 전까지 연장해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화 기제가 한층 더 완비되면서 세르비아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3년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전용 경매 제도를 시행했고 3년 사이에 총 1.3기가와트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추진된 보평 풍력 발전장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이 개발하고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관이 자금을 조달했으며 총 설비 용량 94메가와트로 2025년 초 정식 가동하여 해마다 4만 가구 이상의 청정 전력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평 풍력 발전장은 세르비아 국영 전력 회사와 15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전기 가격 변동 인정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전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가격 차액을 보전하고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 초과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시장형 안전 제도는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춰 국제 자본이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높였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실무협력이 꾸준히 심화되며 세르비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성숙한 재생에너지 기술, 풍부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 효율적인 건설 집행력을 바탕으로 현지 친환경 에너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공한 비트로 풍력 프로젝트는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세르비아 현지 기업과 공동 건설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 기업이 참여한 세르비아 최초 대규모 지상 태양광 프로젝트인 사라올치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여 평균 16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16,000톤 감축 배출하는 셈입니다. 네, 세르비아 부치지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현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안전 강화, 탄소 배출 감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펜성의 이정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유인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네, 자주 앵앵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모기는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O형피를 편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모기가 O형피를 편해야 할까? 네, 오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O형인 사람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린다는 이런 소문이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수혈과 주임 후석음은 지금까지 모기가 O형피를

더 편애한다는 권위 있는 이학 연구나 임상 증거는 없다면서 이런 소문들을 부인했습니다. 후설금 주임에 따르면 혈액형에 따라서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서 관련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일모도궁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올 때 베풀라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음악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부의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종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행정집법감독협력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요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이송, 결과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조직관리와 지방급별관리를 결합한 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하려면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고 조항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두 가지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조항의 사무관할권에 속하는 조항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조항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여 규범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협동관계에 속하고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급별관리를 실시하며 조항의 지도, 조정,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이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조항 정부의 고시속 관리와 제도에 따른 직책 재정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며 구역 내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동일적으로 추진한 데서의 성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시, 현 정부의 직책 수행을 강화하며 부동한 급별 정부의 사무 관할권과 기능에 따라 계층 감소, 대오 통합, 효율 제고 원칙에 따라 집법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조직관리기구와 지방 간의 협력협조 기재를 완비하여 조항에서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은 우리나라 현역에서 특수한 료형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인구가 15만 이하인 현은 389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들은 인구수가 비교적 적고 경제 총량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이 넓고 생태계가 방대한 현으로서 농촌 진흥, 생태 보호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며 심층적인 조사 연구와 론증을 토대로 지도 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온당하게 추진하는 데 정책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도체제, 기구직책, 자원배분, 운행기재 등 면에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가 각 측면과 모든 고리에 적극 실시되도록 합니다. 현재 실정과 수요에 맞게 주체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강화해야 할 기구의 기능이 확실하게 강화되고 간소화해야 할 기구가 확실히 간소화되도록 하며 행정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현과 향의 련동 계획을 추진하고 향진 가도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사업 용량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기층의 부담 경감과 효율 증가

0: 임대를 위해 확실하게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발구 건설은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1984년 당조항과 공원에서 대련, 진왕도 등지에 최초로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종 개발구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의 류형이 다양하고 여러 주관 부문과 관련되며 일부 개발구의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속지 행정구역과의 직책 관계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관리 체계가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려면 개발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구의 구역 배치, 기능 설정, 발전 방향과 수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 산업 발전과 투자 서비스의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 더 큰 자주적 발전, 자주적 개혁과 자주적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개발구와 속지 정부의 직책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개발구 관리기구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모델과 운영기제를 혁신하며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18차 당대회, 당조항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19차 당대회, 당조항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20차 당대회는 모두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해 중요한 포트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관련 지역과 부문에서는 사업 단위 계획을 심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단위의 구조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의 기구 설치와 기능 배치를 보완하며 사업 단위와 주관 부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시대 새 장정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리익 추구 기제를 타파하며 사업 단위와 시장 간의 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 체제와 운영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인사, 기구 변제, 재정 지원, 소득 분배 등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 단위의 생기와 활력,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푸른 잎새 사이로 하얀 꽃이 피어나고 딸기들이 알알이 연그러 간다. 벌들은 분주히 날아다니며 꽃과 열매살을 잇고 따뜻한 하우스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 특별한 풍경을 일궈낸 사람은 바로 귀향 창갑인 리문걸 씨다. 1989년생인 리문걸 씨는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산업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자체 브랜드를 창설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청도, 항주를 오가며 400일을 넓혀가던 그가 농업 연구 분야로 방향을 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는 만류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설명보다 실천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믿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답은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의 새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귀향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었다. 디자인을 배우고 브랜드를 만들며 시장을 읽어온 경험은 농업에서 또 다른 힘으로 작용했다.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좋은 제품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지, 또 하나의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지를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태흥촌에 자리 잡은 딸기 농장은 바로 그런 전환의 결실이다. 태흥촌과 길 하나를 사이 두고 늘어선 세동의 비닐하우스는 겉보기는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곳에서 자라는 딸기는 단순히 보기 드문 과일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생태 리념 그리고 향촌지능에 대한 한 청년의 구상이 함께 무르익은 결과물이라 더욱 드물게 여겨진다. 리문걸 씨는 하북성의 한 농업과학기술회사의 길림지역 책임자로서 연변에 파견된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가 딸기 재배에 도입한 핵심 기술은 경험에만 기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밀관리로 그가 보급하는 BP 식물세포인자 기술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영양 흡수를 높여 작물의 면역력과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딸기 농사의 핵심이 수확이 아니라 모종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작물이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병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하우스 안에는 온습도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 일조량과

벌이 먼저 사라지겠지만 이곳에서는 무공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건강하게 수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꽃 사이를 오가는 그 작은 날개짓은 이 농장이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준다. 리문걸 씨가 말하는 좋은 농사는 단순히 농약을 안 쓰는 농사가 아니라 토양과 물, 공기와 미생물, 작물과 곤충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전체를 살리는 농사이다. 과학기술의 힘은 시설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하우스에 설치된 배관 시설은 물과 액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고표준 시스템으로 세 동의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 덕분에 1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재배 면적에서도 인력을 줄이면서 정확한 물 공급과 영양 관리가 가능해졌다. 물 낭비를 줄이고 노동 효율을 높이며 작물의 건강까지 지켜내는 셈이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이 농장이 한 사람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확철이 되면 태흥촌 주민들이 하우스 안에서 함께 일손을 보태고 있다. 다락식 재배 방식은 허리를 크게 굽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노동 강도가 낮고 위생적이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일부 주민들은 단순히 딸기를 따는 데 그치지 않고 온도 관리, 관수 체계 운영, 작물 상태 관찰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익혀가고 있다. 사람을 쓰는 농장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농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걸 씨는 향촌지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농민들에게 일자리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념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다. 이 딸기는 이미 연변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항주와 흥룡강성 농장에서도 재배될 만큼 기술의 표준화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성과 기술이 함께 만든 품질, 그리고 차별화된 맛이 그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문걸 씨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재배 기술을 더 많은 농가와 나누고 딸기 체험과 태흥촌의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해 향촌 관광의 세길도 열어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남방과일 북방 재배라는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구상 속에서 농업은 더는 단순한 생산업이 아니라 과학과 가공,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 산업이다. 딸기밭에 심은 그의 도전은 이제 한 사람의 창업 이야기를 넘어 고향을 바꾸고 향촌을 깨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태양촌의 하우스 안에서 익어가는 것은 단지 딸기만이 아니다. 과학 농업의 희망이고 향촌 지능의 미래이며 고향과 함께 성장하려는 한 청년의 뜨거운 초심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흙 한 조물 띄워드립니다.

물론 죽어도 좋아도 항상 더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힘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릅니다. 네, 앞서 말한 후배 역시 선배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면 관계를 중시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도 그만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부족했나 싶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네, 마음의 에너지 방전은 분노와 우울로 바뀝니다. 네, 이럴 땐 잠시 배려의 에너지 펌프를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오르면 조금씩만 퍼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면 기본적인 에너지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따뜻한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배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내 고향 강강 술래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음악교육과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선생님, 그 조선족 음악은 그 어떤 발전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2: 건국, 그러니까 세종국이 성립되기 이전,
1: 예,
2: 이전을 이제 한 게 큰 단계로 나눌 수 있죠.
1: 예. 이
2: 그때면 우리가 이제 중국 조선족이 고국으로부터 뭐 익혀온 음악을 이제 불렀고 연주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요라든지 무슨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작 음악이 시작이 됐죠. 이것이 이제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크게 민족 음악 언어에 입각한 창작 음악이 있고, 다음 하나는 이제 서양 음악 어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항일과 해방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의 주제와 맞게끔 흉내 음악이 정말 고도로 발전된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고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들어서면 평범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음악에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에 담는 그런 것이 이제 뭐 극세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제 조선율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창작이 되거든요.
1: 예.
2: 그런데 정관은 뭐가 다르냐? 어느 개인에 대한 숭배 또는 노래가 거의 없고, 당에 대한 가성, 노래, 이게 이제 정말에서 주선율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도 보통의 고향이 아니다. 개방에 뭐 어떤 그걸 거기에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고향. 정말서 이게 이제 두선율 음악이죠.
1: 예.
2: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봄이 왔다고.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평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돈 벌러 나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돈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떨어져서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2: 여기는 뭐 다른 정치적인 내용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혼수하게 개인의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그 생활 처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전에 볼수 없었던 이제는 그 백성들의 삶을 노래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일상적으로 음악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네, 스님이 보기에는 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만약 악기 하나라도 장악한 분들이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스님께서는 직접 관찰해 보셨습니까?
2: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연구하는 영역은 아닌데,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영역에 연구 영역에서 보면 음악 치료 뭐 학까지는 안 붙여도 음악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음악 치료. 음악 치료는 뭐냐? 음악을 듣고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음악의 그이 많은 음악 가운데 정선을 해서 첫 곡부터 쭉 들려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시도는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악기를 말씀하셨는데 악기를 안 하셔도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악기를 하면, 역시 건강에 좋죠. 치료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의 영역은 아니지만,
1: 네, 스님 조선족
2: 이게
1: 음악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 전승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2: 제대로 말해서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추어지. 그런데 가끔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네 어떤 모임인데 한 노래를 써달라고 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노래 하나를 쓴 거는 후반전. 우리는 이제 반반전은 맞췄단 말이에요. 후반전이에요. 그럼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썼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그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뭐 작품을 쓴다는 생각은 없고 닥치는 대로 거의 표현할 뿐이죠.
0: 네,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 그리움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파키스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뉴스의 시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2024년 내가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량국은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세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해 량국 유민에게 복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민족은 모두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겪어왔고 모두 교린불발, 백절불굴의 정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독립자주와 민족의 존엄수호를 확고히 추구하고 모두 평화발전 견지와 공평정의 수호에 대한 깊은 리애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협력을 심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손잡고 운명을 함께하고 번영을 함께하는 밝은 길로 나아감으로써 중국과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석범평 주석은 중국과 세르비아의 철같은 친선은 아주 독보적이라 하면서 두터운 역사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기반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계속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와 국정 운명 면에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고품질 발전 목표를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기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이행하며 교통과 에너지, 기반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현역의 물결에 직면해 양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세르비아 이민 친선 70년 기를 축하 행사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국은 청년과 인문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비자 면제 플러스 자유무역 플러스 직항이라는 립체적 구조를 잘 활용해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지역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중국 세르비아 이민의 전통적인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국제 정치가 변혁과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는 국제사무에서 계속해서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을 갖춘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것을 축하하면서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 큰 발전 성과를 거둘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표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각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 이민은 철같은 친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이민은 중국이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수호, 자주적인 발전 노선 탐구를 지지해 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중국 기업이 세르비아 국가 건설에 참여해 중요한 공헌을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시종 일관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세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중대한 글로벌 창의들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다자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2국이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사법, 문화 등 분야에서 20여 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국은 신실의 중국과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성명과 4대 글로벌 창의 관찰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부치지 대통령과 부인 타마라를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병들이 대례를 갖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2국 원수가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이 중국과 세르비아 2국 국가를 연주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부치치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 요니를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관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5일 저녁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국기가 가지런히 배를 대운 가운데 배경 판에는 금빛 친선 훈장 그림이 반짝였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이장대 이장병들이 수훈대 량쪽에 엄숙히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시작되자 웅장한 대학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빛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습금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함께 홀에 들어섰습니다. 습금평 주석의 부인 팽리원 여사와 부치치 대통령의 부인 타라마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장례 귀빈들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몽례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서훈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대가 중앙인민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장기간 힘써왔고 2국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적극적인 건설자이자 확고한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항상 중국 측에 가장 확고하고 명확한 지지를 보내 많은 중국 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온 친선은 민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국은 함께 하나 또 하나의 경전적인 친선 협력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세르비아는 서로 지원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 상승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면서 2국 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가 간 교류의 모범을 수립했으며 국제사회에 참고할 만한 모범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친선 훈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최고 명예 훈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장은 부치치 대통령이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기한 것에 높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2국 이민이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의 친선은 피와 불의 단련을 겪었고 당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이민은 독립 자주를 확고히 추구하고 민족의 존엄성을 확고히 수호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각자의 발전과 부흥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어 당과 국가 공헌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부주임이자 외교부 부장인 왕이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서훈령을 낭독했습니다. 이상대가 친선 훈장을 호위해 입장했습니다. 장엄한 음악 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부치치 대통령에게 정중히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2국 원수는 친근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장례에서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가 세르비아 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답사를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친선 훈장을 수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면서 세르비아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여 이 훈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 훈장은 나 개인의 최고 영예일 뿐만 아니라 주권과 독립, 발전을 추구하는 세르비아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항상 작은 나라를 존중해왔고 어려운 시기에 항상 세르비아 인민 편에 서서 세르비아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원과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르비아와 중국의 친선 사업에 계속 전념하면서 중국과 함께 세르비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과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주임 채기, 부주임 리강걸, 리홍충, 오정룡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5월 25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년 내 양국은 상호 리해와 신뢰, 지지 속에서 깨뜨릴 수 없는 전통적 진서를 가져왔고 전략적 상호 신뢰와 실무 협력은 각자의 국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진대학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류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협력의 건설자이자 교류의 전파자, 친선의 수호자로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는 양국 친선 사업의 훌륭한 후계자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양국은 신시대 더욱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의 전천후적인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용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에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은 파키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소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견제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은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 행동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과 산업,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분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임한 파키스탄의 주동적인 감당 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며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 대응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성을 갖춘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보시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위대한 보시라면서 습금평 주석의 확고한 지도 아래 중국 경제가 이룩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는 세계 평화 소호와 다극 세계 구축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철같은 친선은 양국 원로 지도자들이 진이 맺어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단호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보시자, 좋은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을 배우며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 이란 협상 중재를 지지해 준 중국 측의 감사를 표하며 습권평 주석이 공동 정세에 관한 제시한 네 가지 주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증진에 함께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왕희가 접견에 참여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및 중국어 번체 등 8개 문판이 최근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은 중앙선전부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중국 외문국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의 기간 습금평 총석의 보고, 연설, 담화, 강연, 축사, 문장, 지시 등 91편의 수록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습금형 총석의 사진 41점도 수록되었습니다. 책은 18개 주제로 나뉘어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막중한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임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방조항은 국내외 2개 대

0: 대국을 총괄에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심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분발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지혜로운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중문과 영문판이 2025년 7월에 출판된 이후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그리고 중국어 번체판의 출판 발행은 국제사회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발전을 신속히 리하고 중국의 리념,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에 대한 리해를 심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일을 가집니다.
1: 5월 25일 오전 국문 리강 총리가 북경민대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75년 내 국제적으로 어떤 풍운 변화가 발생하든 중국과 파키스탄은 줄곧 고락을 같이하며 상부 상조하면서 깨뜨릴 수 없는 두터운 친선을 쌓았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차되고 있는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는 것 역시 지역의 평화 촉진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습금평 주석이 총리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주변 외교의 선체적 위치에 두고 파키스탄과 더욱 긴밀히 단합해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며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심하고 양국의 중대 연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산업과 광산업, 농업, 민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더 많은 량질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파키스탄과 함께 쌍무 자유무역협정 승격판을 추진해 양국 무역의 내실과 품질을 촉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더 논의하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공동 육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력자원 개발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파키스탄의 더욱 많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 와 학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파키스탄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 인원과 프로젝트, 기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의 영명한 지도 아래 중국은 발전해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초석입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신강, 서장, 해상 관련 등 핵심적 문제에서 중국의 정의적인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며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한편 무역, 농업, 금융,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파키스탄과 중국 운명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파키스탄은 계속해 힘있는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량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밀접한 다자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당 북대청에서 셰바즈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농업식품, 인력자원 등 분야의 집안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룡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공경제론단 중 하나인 트렌토 경제축제가 북부도시 트렌토에서 열려 많은 유럽 정치, 경제, 학계 인사들을 운집시켰습니다. 론단의 여러 회의장은 세계 변화 속에서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미국, 유럽의 산업 경쟁에서 친환경 전환까지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서 국제 질서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각으로부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확산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탄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유럽과 중국이 협력 공간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 전 고위 경제관인은 마르코 푸틴은 중국 경제가 비범한 성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술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 부담이 가득한 상황에서 중국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하여 유럽과 협력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복력은 유럽 경제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유럽 동맹 관련 문서와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 드라기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모두 공급망 안전, 핵심 기술, 에너지 비용 및 혁신 능력 등을 유럽 경제의 안전과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중국 경제를 관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힘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유럽 이탈리아인 기금회 회장인 마시모 델레마는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무역 둔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량측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확장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라지의 중국 연구원 원장 크리 브라운은 중국 경제 회복력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글로벌 산업체인 재편성, 기술 경쟁 및 국제 질서 변화의 큰 배경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성장 성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제 안보, 산업 안정 및 국제 협력 공간에 대한 유럽의 재고려를 충분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론단은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산업 경제 비교 등 조제를 주목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가 깊은 조난을 겪고 있고 오랫동안 형성된 균형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전 경제재정부 장관 조반니 트리아는 중국이 오랫동안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시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급 인재와 강력한 금융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회복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입니다. 트리아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경제체들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재 양성,

0: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재 양성, 산업 체계 등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전략의 재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렌도 경제축제의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유럽은 경쟁력, 탄력성 및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산업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의 발전 경로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관리,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성격이 서로 얽혀있는 배경 속에서 친환경 경제는 점점 더 산업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드리아는 회의에서 중국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소비 및 자본 갱신을 포함한 전체 경제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기술, 산업 성격 및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높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관리하고 협력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티는 유럽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전환 분야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보다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을 공동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리만은 유럽과 중국이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을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국과 유럽의 공동 리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전환 능력이 글로벌 산업 체인의 안정, 친환경 전환 및 다자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마찰과 산업 경쟁에 직면해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전환,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및 글로벌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근평 국정운영 론안 제4권의 내용 말씀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신선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신강위글자치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과정에서 우리 당은 시종 마크스주의 기본 원리로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정확하게 대하고 재반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세계 발전의 흐름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흥기가 그 당시 세계 발전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해 시대의 앞장에 서게 됐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우리 당은 세계 반파쇼 전쟁과 항일 구국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렬한 염원에 부응해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인민을 단합인솔해 전국적으로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공고화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당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발전과 그 영향력의 확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면서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는 기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중국은 바로 그 동풍 속에서 탄생하고 그 립지를 굳혔습니다. 개혁개방의 중대한 결책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우리 당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 선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소평 동지는 우리는 시대를 따라잡아야 하며 이는 개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세계 발전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과감하게 개혁 개방의 역사적 소막을 올렸습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며 역사를 이해해야만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대역사관을 수립하고 역사의 긴 흐름과 시대의 큰 흐름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발전 내 원리를 분석하고 역사적 법칙을 탐구하며 그에 부응하는 전략과 책략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0: 존립과 지능과 강성의 근본적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역사는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해온 역사이자 당과 인민이 한마음이 돼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온 역사입니다. 대혁명의 실패로 희생된 30만 명이 넘는 혁명자들 대부분이 우리 당을 따라 혁명에 참가한 인민 대중이었습니다. 홍군 시기 인민 대중은 당과 인민 군대를 지켜주는 금성철벽이 됐으며 항일전쟁 시기에는 우리 당의 호소하에 광범한 군중들이 떨쳐 일어나 일본 침략자들을 인민전쟁의 망망대해에 빠뜨렸습니다. 회해 전역에서 우리 민중들은 손수레로 인민해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도강 전역에서는 우리 민중들이 나무배로 인민해방군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신선한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신강 위글자치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신강의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토크슨의 이광살구, 쿠차의 흰살구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황금빛으로 탐스럽고 향기롭게 익어가면서 신강살구의 본격 출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네, 신강 특색의 과일 산업인 살구 산업은 최근 산업 사슬 연장과 보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품종의 최적화, 출하 시기의 분산 재배에서부터 저장 기술의 효율화, 심층 가공, 농촌 관광 융합, 브랜드 가치 부여에 이르기까지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작은 살구가 관홍의 소득 증대와 향촌 진흥을 견인하는 행복의 열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세계 살구나무 원산지 중 하나인 신강은 충분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라는 독특한 기후 덕분에 과육이 통통하고 당도가 높으며 맛이 진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강 살구는 품종 단일, 출하 집중, 짧은 유통기한, 낮은 부가가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치구 림업과학원 연구원이자 자치구 살구산업 수석 전문가인 장지강은 신강에서 가장 특색 있는 주요 재배 과수종인 살구는 현재 재배 면적이 약 180만 무에 달해 재배 규모가 전국 1위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신강은 살구산업기술체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품종 육성, 고효율 재배, 심가공 등 산업사슬의 취약 문제에 집중해 일련의 과학연구 공략과 기술보급 응용을 전개하면서 신강살구산업의 발전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대특별 프로젝트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졌습니다.

0: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성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1: 네, 품종 육성과 재배 분포 면에서 신강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출하 시기를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풍부한 살구 유전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접목되는 우수 품종을 선별하고 육성했습니다. 현재 토크순의 이광 살구는 1월에 먼저 출하되고 쿠차와 윤대의 흰 살구가 6월에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지사의 셰셰 매티 살구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흑엽 살구와 악수 대청 살구가 뒤를 잇습니다. 네, 이러한 중만 생종 품종을 전 창고 저장 기술과 결합하여 신강 생살구의 출하 시즌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장 기술의 돌파는 신강 살구가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관문을 뚫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살구 수확 후 손실률이 높아 장거리 운송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강농업과학원 등 연구팀이 감압 훈증 품질 유지 손실 절감 기술, 핵공막 상온 물리적 저장 기술 등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체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과일의 호흡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생살구의 유통기한을 3일 내지 5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늘려 생과일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신강은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동부지역 대형 창고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저온 창고와 냉장차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남부신강과원의 살구를 3일 만에 산동 등 동부지역 시장에 운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신강살구가 먼 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심가공은 작은 살구를 황금과일로 변화시켜 산업사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신강은 살구산업 심가공에 집중하여 1년에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초가공 플러스 심가공 산업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살현에서는 10개 심가공 기업과 113개의 협동조합이 집군을 형성하여 생살구를 살구 말랭이, 살구잼, 건살구, 살구씨기름, 살구주스 등 12여종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아와트현에서는 전문 합작사가 건조기와 살구씨 가공 설비를 도입하여 망고살구 말랭이, 살구씨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득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 끝에 생과일이 진열대 상품으로 단일과일이 다원화된 제품으로 그리고 현지 판매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 연장 실천은 특색 과일 산업이 고품질 발전하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현재 5월의 생살구가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금빛 열매는 관농들의 희망을 담고 있고 신강이 특색 과일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가치사슬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신강 행복의 살구는 전국의 달콤함을 전하고 수많은 가정에 그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석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은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바트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착공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르비아 판체포시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제조한 풍력 발전기 4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사용에 투입되면 현지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 수준이 크게 높아지며 세르비아의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갖춰 에너지 구성이 비교적 단일한 편입니다.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체계의 친환경 승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세르비아는 국가에너지기후종합계획을 출범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2030년까지

0: 말단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라 세르비아는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 확대와 전력 공급 구조의 최적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풍력 태양광 설비 용량 약 3.5기가와트를 추가하고 청정 전력 공급량은 약 6.87테라와트시 늘릴 계획입니다. 2040년에는 풍력 태양광 총 설비 용량이 약 11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법, 재생에너지 경제 시스템 계획 등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제정했으며 유럽 동맹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준에 적극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정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우선 개통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과 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자주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과 동시에 세르비아는 친환경 에너지 체계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주민 청정에너지 규모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지붕형 태양광 설비 약 4메가와트가 증설돼 약 2만 5천 가구가 복지를 누렸으며 2,500 저소득 가구의 전용사회 포용기부금을 지원해 현재의 지속가능한 난방공급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운영 성과가 양호하며 쌍방은 융자 협력 심화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2030년 전까지 연장해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화 기제가 한층 더 완비되면서 세르비아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3년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전용 경매 제도를 시행했고 3년 사이에 총 1.3기가와트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추진된 보평 풍력 발전장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이 개발하고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관이 자금을 조달했으며 총 설비 용량 94메가와트로 2025년 초 정식 가동하여 해마다 4만 가구 이상의 청정 전력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평 풍력 발전장은 세르비아 국영 전력 회사와 15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전기 가격 변동 인정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전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가격 차액을 보전하고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 초과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시장형 안전 제도는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춰 국제 자본이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높였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실무 협력이 꾸준히 심화되며 세르비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성숙한 재생에너지 기술, 풍부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 효율적인 건설 집행력을 바탕으로 현지 친환경 에너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공한 비트로 풍력 프로젝트는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세르비아 현지 기업과 공동 건설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 기업이 참여한 세르비아 최초 대규모 지상 태양광 프로젝트인 사라올치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여 평균 16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16,000톤 감축 배출하는 셈입니다. 네, 세르비아 부치지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현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안전 강화, 탄소 배출 감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펜성의 이정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유인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네, 자주 앵앵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모기는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O형피를 편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모기가 O형피를 편해야 할까? 네, 오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O형인 사람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린다는 이런 소문이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경대 학인민병원 수혈과 주임 후석음은 지금까지 모기가 O형피를 더 편애한다는 권위 있는 이학 연구나 임상 증거는 없다면서 네, 이런 소문들을 부인했습니다. 후석음 주임에 따르면 혈액형에 따라서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서 관련 가설이 재개되었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일모도궁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올 때 베풀라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음악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부의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종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요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 이송, 결과 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 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조직관리와 지방급별관리를 결합한 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하려면 당정의 집권적 통일영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고 조항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두 가지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조항의 사무관할권에 속하는 조항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조항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여 규범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협동관계에 속하고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급별관리를 실시하며 조항의 지도, 조정,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이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조항 정부의 고시속 관리와 제도에 따른 직책 재정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며 구역 내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동일적으로 추진한 데서의 성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시, 현 정부의 직책 수행을 강화하며 부동한 급별 정부의 사무 관할권과 기능에 따라 계층 감소, 대오 통합, 효율 제고 원칙에 따라 집법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조직관리기구와 지방 간의 협력 협조 기재를 완비하여 조항에서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은 우리나라 현역에서 특수한 류형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인구가 15만 이하인 현은 389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들은 인구수가 비교적 적고 경제 총량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이 높고 생태계가 방대한 현으로서 농촌진흥, 생태보호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며 심층적인 조사 연구와 론증을 토대로 지도 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온당하게 추진하는 데 정책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도체제, 기구직책, 자원배분, 운행기재 등 면에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가 각 측면과 모든 고리에 적극 실시되도록 합니다. 현재 실정과 수요에 맞게 주체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강화해야 할 기구의 기능이 확실하게 강화되고 간소화해야 할 기구가 확실히 간소화되도록 하며 행정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현과 향의 련동 계획을 추진하고 향진 가도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사업용량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기층의 부담 경감과 효율 증대를 위해 확실하게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계약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발구 건설은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1984년 당좌항과 공원에서 대련, 진왕도 등지에 최초로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종 개발구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의 류형이 다양하고 여러 주관 부문과 관련되며 일부 개발구의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속지 행정구역과의 직책관계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관리체계가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려면 개발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구의 구역 배치, 기능 설정, 발전 방향과 수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 산업 발전과 투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의 더 큰 자주적 발전, 자주적 개혁과 자주적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개발구와 속지 정부의 직책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개발구 관리기구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모델과 운영 기제를 혁신하며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18차 당대회, 당장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19차 당대회, 당장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20차 당대회는 모두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해 중요한 포트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관련 지역과 부문에서는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단위의 구조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의 기구 설치와 기능 배치를 보완하며 사업 단위와 주관 부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시대 새 장정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리익 추구 기제를 타파하며 사업 단위와 시장 간의 변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 체제와 운영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인사, 기구 변제, 재정 지원, 소득 분배 등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 단위의 생기와 활력,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푸른 잎새 사이로 하얀 꽃이 피어나고 딸기들이 알알이 연그러 간다. 벌들은 분주히 날아다니며 꽃과 열매살을 잇고 따뜻한 하우스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 특별한 풍경을 일궈낸 사람은 바로 귀향 창갑인 리문걸 씨다. 1989년생인 리문걸 씨는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산업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자체 브랜드를 창설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청도, 항주를 오가며 400일을 넓혀가던 그가 농업 연구 분야로 방향을 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는 만류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설명보다 실천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믿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답은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의 새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귀향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었다. 디자인을 배우고 브랜드를 만들며 시장을 읽어온 경험은 농업에서 또 다른 힘으로 작용했다.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좋은 제품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지, 또 하나의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지를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태흥촌에 자리 잡은 딸기 농장은 바로 그런 전환의 결실이다. 태흥촌과 길 하나를 사이두고 늘어선 세동의 비닐하우스는 겉보기는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곳에서 자라는 딸기는 단순히 보기 드문 과일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생태 리념 그리고 향촌지능에 대한 한 청년의 구상이 함께 무르익은 결과물이라 더욱 드물게 여겨진다. 리문걸 씨는 하북성의 한 농업과학기술회사의 길림지역 책임자로서 연변에 파견된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가 딸기 재배에 도입한 핵심 기술은 경험에만 기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밀관리로, 그가 보급하는 BP 식물세포인자 기술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영양 흡수를 높여 작물의 면역력과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딸기 농사의 핵심이 수확이 아니라 모종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작물이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병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하우스 안에는 온습도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 일조량과 양분 공급 등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관리된다. 한 폭의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기보다 일부러 4개만 남겨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량보다 품질, 감각보다 과학, 경험보다 기술을 앞세우는 이런 재배 방식은 딸기 하나를 하나에 더 높은 당도와 더 단단한 식감, 더 안정된 상품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농장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살아있는 생태계에 있다. 하우스 안에는 매동마다 수많은 꿀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약에 의존하는 농장이라면 벌이 먼저 사라지겠지만 이곳에서는 무공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건강하게 수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꽃 사이를 오가는 그 작은 날개짓은 이 농장이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준다. 리문걸 씨가 말하는 좋은 농사는 단순히 농약을 안 쓰는 농사가 아니라 토양과 물, 공기와 미생물, 작물과 곤충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전체를 살리는 농사이다. 과학기술의 힘은 시설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하우스에 설치된 배관 시설은 물과 액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고표준 시스템으로 세 동의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 덕분에 1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재배 면적에서도 인력을 줄이면서 정확한 물 공급과 영양 관리가 가능해졌다. 물 낭비를 줄이고 노동 효율을 높이며 작물의 건강까지 지켜내는 셈이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이 농장이 한 사람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확철이 되면 태흥촌 주민들이 하우스 안에서 함께 일손을 보태고 있다. 다락식 재배 방식은 허리를 크게 굽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노동 강도가 낮고 위생적이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일부 주민들은 단순히 딸기를 따는 데 그치지 않고 온도 관리, 관수 체계 운영, 작물 상태 관찰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익혀가고 있다. 사람을 쓰는 농장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농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걸 씨는 향촌지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농민들에게 일자리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념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워줘야 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다. 이 딸기는 이미 연변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항주와 흥룡강성 농장에서도 재배될 만큼 기술의 표준화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성과 기술이 함께 만든 품질, 그리고 차별화된 맛이 그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문걸 씨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재배 기술을 더 많은 농가와 나누고 딸기 체험과 태흥촌의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해 향촌 관광의 세길도 열어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남방과일 북방 재배라는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구상 속에서 농업은 더는 단순한 생산업이 아니라 과학과 가공,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 산업이다. 딸기밭의 심은 그의 도전은 이제 한 사람의 창업 이야기를 넘어 고향을 바꾸고 향촌을 깨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태양촌의 하우스 안에서 익어가는 것은 단지 딸기만이 아니다. 과학 농업의 희망이고 향촌 지능의 미래이며 고향과 함께 성장하려는 한 청년의 뜨거운 초심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흙 한 줌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모도궁, 日暮途穷입니다. 날 일, 저물 모, 길 도, 다할 궁으로 구성된 일모도궁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다라는 뜻으로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몰락의 일로를 걷다, 궁지에 몰리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춘추시대 조평왕은 어리석고 파렴치했습니다. 그의 궁에는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았지만 조평왕은 며느리를 왕비로 삶았습니다. 재상 오도는 왕의 폐륜적인 행위가 여러 제후국의 비웃음을 살까 우려해 조평왕에게 여러 번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미색에 빠진 조평왕은 오히려 오도를 죽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조평왕은 오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오도의 두 아들인 오상과 오원을 도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조서를 받아든 오원은 조평왕의 음모를 간파했고 형 오상에게 도성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절대 도성에 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오상은 고지식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 필히 죽게 됨을 알면서도 왕명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상은 조평왕의 요구에 따라 도성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평왕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전국에 오원을 잡아들이라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오원은 한밤중에 오나라를 탈출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간 끝에 15일 만에 소관에 도착했습니다. 조평왕도 오원이 탈출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관문에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소관에도 많은 군사들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 오원은 친구인 부공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원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부공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원을 숨겨주고 오원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서면서 부공은 소관은 오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검문이 심할 것이네. 자네는 집에서 내 소식을 기다리게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공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오원의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부공은 계책이 떠올라 오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머리칼과 수염이 하얗게 새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볼 수 없을 것이네. 자네 지금 모습이 내 친구인 황보납하고 비슷하네. 그러니 그 친구와 옷을 바꿔 입고 탈출하면 될 것 같네. 부공의 계략대로 오원은 소관을 무사히 빠져나가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오왕 함련은 오원의 무예가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지라 즉시 상장군이라는 종책을 맡겼습니다. 오원은 10년 동안 오나라를 위해서 군마를 훈련시켰고 군사들에게 진법을 가르쳤습니다. 오원은 대군을 인솔해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총 5번의 진격 끝에 초나라 군대는 완패했고 오원은 초나라의 도성까지 함락했습니다. 이때 조평왕은 이미 죽었지만 오원은 마음속의 화를 누를 길이 없어 조평왕의 무덤을 파고 그의 시신을 황야에 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철채찍으로 조평왕의 시신을 300대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안 심포서가 오원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말하자 오원은 나는 갈 길을 재촉하는 나그네와 같다. 날은 이미 저물고 길은 막혔으니 일모도궁 나의 이 기괴한 행동을 리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모도궁 日暮途穷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막다른 길에 들어서다라는 뜻으로 궁지의 몰림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올 때 베풀라. 한 대학원생이 함께 실습 나와있는 후배가 선배는 당연히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배려해줘도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섭섭했습니다. 그 후배는 이를 대하는 태도도 성의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정말같이 생활하기 힘든 후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과만 생활할 수 있다면 인생이 편할 텐데 살다 보면 선배든 동기든 후배든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 듯합니다. 대학원생은 심리의사로부터 나의 대학원 생활이 왜 이렇게 꼬였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인생이 다 그렇지 하면서 한 번씩 웃어주는 여유를 가지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행복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데 하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운이 없거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이런 것이다 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더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힘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릅니다. 네, 앞서 말한 후배 역시 선배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면 관계를 중시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도 그만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부족했나 싶어 더 많은 에너지를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음악교육과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선생님, 그 조선족 음악은 그 어떤 발전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2: 건국, 그러니까 세종국이 성립되기 이전,
1: 예,
2: 이전을 이제 한 게 큰 단계로 나눌 수 있죠.
1: 예.
2: 이 그때면 우리가 이제 중국 조선족이 고국으로부터 뭐 익혀온 음악을 이제 불렀고 연주했고 해서요. 그러니까 민요라든지 무슨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작 음악이 시작이 됐죠. 이것이 이제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크게 민족 음악 언어에 입각한 창작 음악이 있고, 다음 하나는 이제 서양 음악 어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항일과 해방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의 주제와 맞게끔 혁명 음악이 정말 고도로 발전된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고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들어서면 평범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음악에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에 담는, 그런 것이 이제 뭐 극세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제 조선율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창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관은 뭐가 다르냐? 어느 개인에 대한 숭배 또는 노래가 거의 없고, 당에 대한 가성, 노래, 이게 이제 정말에서 조선율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도 보통의 고향이 아니다. 개방의 뭐 어떤 그걸 거기에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고향. 정말서 이게 이제 조선율 음악이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봄이 왔다고 제비도.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평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돈 벌러 나갔어요. 어떻게 가는지 돈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떨어져서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는 뭐 다른 정치적인 내용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혼수하게 개인의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그 생활 처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백성들의 삶을 노래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일상적으로 음악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네, 선생님이 보기에는 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만약 악기 하나라도 장악한 분들이 생활에서 네,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선생님께서는 직접 관찰해 보셨습니까?
0: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연구하는 영역은 아닌데,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영역에 연구 영역에서 보면 음악 치료 뭐 학까지는 안 붙여도 음악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음악 치료는 뭐냐? 음악을 듣고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음악의 그 이미 많은 음악 가운데 정선을 해서 첫 곡부터 쭉 들려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시도는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악기를 말씀하셨는데 악기를 안 하셔도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악기를 하면 역시 건강에 좋죠. 치료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의 영역은 아니지만
1: 네, 선생님,
0: 이게
1: 음악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 전승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0: 제대로 말해서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추어지. 그런데 가끔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네 어떤 모임일 때한 노래를 써달라고 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노래 하나를 쓴 거는 후반전. 우리는 이제 반반전은 맞췄단 말이에요. 후반전이에요. 그럼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했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그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뭐 작품을 쓴다는 생각은 없고 닥치는 대로 거의 표현할 뿐이죠.
2: 네,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 그리움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선 요즘 초여름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날에 고래나무들은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고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어느새 봄은 멀어지고 여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하루 속에서도 계절은 묵묵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뜨거워진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온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제44편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정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시력장애인 오토바이 수리공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호남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에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 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략적 이의를 천명했으며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의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리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교육은 기초이고 과학기술은 관건이며 인재는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보급 수준은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 같은 시기에 세계 중상등 소득국가 반열에 안정적으로 오르게 됐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해마다 전문 기술인재 예비 역량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직업학교와 대학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으며 연인원으로 1억 명이 넘는 종업자들이 평생 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사회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연구개발 인원 총수는 세계 제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을 부단히 강화하고 관건 핵심 기술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 우리나라는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했으며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휘황한 역사로 이미 기록됐습니다. 향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도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의 기초적 전략적 버팀목 역할을 계속 발휘시켜야 합니다. 둘째, 신시대의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시정,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을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 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교육 강국, 과학 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대하여 전략적 포치를 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 강국, 과학 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을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에 포함시키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대한 전략적 지침에 따라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건설 그리고 그 밖의 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보다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 실력과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을 개척하는 데서 여러 방면의 우세와 조건을 지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까지 얽혀 있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진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전 국면에 입각해 교육의 선차적인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적으로 볼 때 교육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인력자원 개발의 기반을 심층적으로 다지는 데 있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독립자주적으로 개척하고 혁신하는 데 있으며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발전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3자는 중점을 달리하면서 서로 융합하는 관계이므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추진하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역량을 더욱 많이 결집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대한 인재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식혁신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조필창이 불러드립니다. 제일 아름다운 순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61번째는 아름단 산의 도시 장종입니다. 뉴질랜드 작가 레위 엘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단 산의 도시는 호남의 봉항과 복건의 장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한 돌길과 성문, 아늑한 골목, 백년 역사의 로프, 열정적이고 순박한 객가인들이 어우러져 정강기슭의 아름단 보석 같은 장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본 뒤에도 여전히 장정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주라고도 불리는 장정은 정강 상류의 산중에 위치했으며 세 갈래 시냇물이 한 갈래 강물 이루고 천 개의 산이 한 도시를 둘러섰다고 전해집니다. 복근성 서부 산중에 자리한 장정은 복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성입니다. 고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정강은 바람이 흩날리는 흰 비단띠처럼 산의 도시에 아름다운 운치를 더해줍니다. 바다를 향해 산중을 힘차게 흐르던 정강은 장종에 이르러 거대한 바위산을 만나게 됩니다. 강물은 바위산 아래 동굴을 지나며 동굴 룡의 형상을 이루는데 이곳의 지명이 바로 룡문입니다. 정강은 룡문을 지나며 동굴 앞에 푸른 물길 넘실대는 큰 련못을 만들었습니다. 련못 주변에는 푸른 대나무와 다양한 형태의 바위산이 오르죠. 정강과 장정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와룡산이 고성 안에 우뚝 솟아 있고 강물을 따라 촉조된 성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동서 양쪽 성벽의 끝은 와룡산 동성이까지 이어져 산의 절반이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성 안에 산이 있고 산이 성을 품은 독특한 도시 풍경을 자랑합니다. 당나라 때 촉조된 성벽은 오늘날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조초문과 오통문, 해결문 등 다섯 개의 성문도 여전히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성 성벽이 오르면 그림 같은 정강 고성이 한눈에 펼쳐져 마음까지 탁 트이는 듯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성벽에 걸린 초롱불이 정강 물길에 비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성 안으로 들어서면 잘 보존된 상업거리가 성벽을 따라 이어지고 거리 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거리 양옆에 늘어선 목조 건물들은 앞쪽은 상점, 뒤쪽은 저택으로 이루어진 전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옛 고성의 보나함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정 곳곳에는 사원과 옛 무덤, 옛 성문, 옛 거리, 옛 건물, 옛 비서, 옛 역참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장정 고성 소문 부근에 위치한 사왕궁과 사왕상은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신석기 시대 유족과 상나라, 진나라, 한나라 유족도 발견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종에는 1200여 년 역사의 옛 성벽과 웅장한 성루, 고대 정조의 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묘, 독특한 품격의 당나라 사원과 명나라 거리 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3500여 년 전 상나라 시대의 석기와 채색 도자기, 청동기와 자기 등 귀중한 문품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도심의 개원 사이는 당나라 때 조성된 팔괴 용초원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깊이는 16m에 달하며 오는 넓고 아래는 좁은 팔괴 형태로 되어 있어 마치 돌탑을 거꾸로 땅속에 묻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송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우물 학부 음탑은 벽돌을 둥근게 쌓아 만들었으며 길이는 13.5m에 달합니다.
종국에서도 보기 등은 독특한 형태의 우물로 이어피는 정주에서 도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우물을 팠다는 내용의 비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장종 고송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명소로는 천우궁을 꼽습니다. 고송 조천문밖 넓은 련목 가운데 세워진 천후궁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송나라 때 세워진 천후궁에는 마조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귀퉁이가 들린 지붕과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기둥과 난간은 고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횡강경 정상에 올라 천후궁을 바라보면 웅장한 고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천후궁은 료못에 떠있는 두꺼비를 닮았다고 하여 한마부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로부터 교육이 발달한 장정에는 소원이 많았고 인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진사가 70여 명에 달했으며 향시에 합격한 고인은 260여 명,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곰생은 528명에 이르렀습니다. 당나라 재상이자 시인인 장구룡과 송나라 시인 류교, 명나라 관리 마순, 청나라 관리 기효람 등 수많은 인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정의 아름다운 산천과 풍물을 보고 시를 남기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장정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되어주었습니다. 장정은 복권에서 객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객가인들은 이곳에 정주라는 옛 도시를 세우고 독특한 객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정주성에 위치한 객가 박물관과 객가 모친원에서는 중원 지역에서 남하해 정주에 정착한 객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며 고송과 객가인들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정이 첫눈에 반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천천히 음미할수도 놀란 매력을 선물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장정의 고유한 골목을 거닐고 오래된 성벽을 오르만지며 장정 고송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와 실명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와 전통자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31살이 되기 전까지 리희주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5년째 수리 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린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양시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도로가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 마당이 바로 리희주의 수리점입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이웃들은 늘 그렇듯 그의 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손으로 만져보기도 해도 차를 고친다고 감탄했습니다. 리희주의 집 대문에는 전동차 수리라고 적은 붉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 안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 남짓한 작업대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그가 늘 사용하는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렌치, 전동 드릴, 소켓과 작은 부속품들이 크기별로 정리함과 공구함이 나누어져 담겨 있고 그는 팔만 뻗으면 원하는 도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살 이전까지만 해도 리희주의 세상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다채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과 함께 푸르게 넘설거리는 밀밭에 가보았고 황금빛 옥수수를 따보기도 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찐빵 반쪽을 쥐고 오른손에는 빨간 도마도를 들고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3살 때 앓은 고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열이 계속 내려가지 않아 링글을 맞고 겨우 열을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 발바닥을 펜으로 긁어보더니 큰일 났다며 소아마비라고 했답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뒤 몇 년 동안 넘어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8살 되던 해 그의 시력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채꽃이 피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눈앞에서 파란 나핑 같은 것이 계속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손으로 휘저어도 마치 파란 천이 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망막박리였습니다. 그는 책 글씨를 볼 수 없게 됐고 더는 학교 수업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만 겨우 보이면 비틀거리면서라도 학교 갔고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16살이 되던 해에는 학교 가는 길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도 힘든데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짐덩이처럼 느껴졌지요. 어둠 속에 갇힌 나날 동안 그는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며 낮과 밤이 모두 같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6살 소년은 어머니가 눈이 붓도록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아버지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라디오 한 대를 사왔습니다. 그는 중앙인민 방송의 장애인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운명에 굴하지 않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시작될 때였습니다. 공구가 맞지 않아 분해하지 못하면 손님께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럴 때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1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모르는 기술을 연구했고 경험 많은 수리공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수리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구를 추천하거나 수리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리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다시 수리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와 3륜차, 전동자전거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도 자신 있게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에 예남 평원에서는 푸르스름한 밀밭이 바람 따라 물결치고 멀리 요체꽃은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피어있습니다. 꽃향기와 밀향기가 천천히 펴져오는 가운데 그는 이를 멈추고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 고개 벌리고 한번 맛보세요.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 일을 마친 뒤 그는 손을 씻고 마당에 앉아 호로사를 불거나 기타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던 시절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는 영화 대본처럼 굴곡이 많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호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은 1953년에 설립된 이후 수십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관해온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 박물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전국시대 초나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호북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장품들이 풍부해 초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했죠. 현대식 건물 세 동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물을 시대별,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보물은 바로 1978년 수주에서 발굴된 중후울묘의 유물입니다. 이 무덤은 2400여 년 전 전국시대 초기 초나라 제후였던 중후울의 무덤으로

혼종입니다. 변종은 65개의 청동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대 악기 세트입니다. 각 종은 두 가지 음을 낼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제작돼 현대 서양 악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음계를 구현합니다. 2000년 전 지름계와 화음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음악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허북성 박물관에서는 이 변종을 직접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복원 악기를 활용한 연주회를 열어 관람객들이 고대 음악의 울림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묵은 청동이 내는 장엄한 울림, 수천 년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 귀에 닿을 때 청취자 여러분도 상상만으로도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후울 묘에서는 변종뿐만 아니라 옥기, 질기, 금속 공예품들이 다량하게 출토됐습니다. 그 정교한 문양과 뛰어난 보존 상태는 초나라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증명합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이들 유물이 주제별로 배치돼 있어 당시 귀족들의 생활과 의례, 음악과 예술 세계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습니다. 허북성 박물관은 또한 초나라 문화관을 별도로 마련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미학을 소개합니다. 신화 속 인물과 신령을 그린 화려한 청동기, 옥장식품, 그리고 고대 시가와 악보의 흔적까지 초나라의 낭만적이고도 웅장한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허북성 박물관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 해외 교류 전시도 활발히 열리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적 가치가 또한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운맛의 아가씨.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진명 가수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과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독창적인 해석으로 시대의 정서를 노래했던 진명 가수는 발라드와 팝을 넘나들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명은 1990년대 초반 데뷔와 동시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고 흔히 중국 가요계의 서정적 목소리라 불렸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라디오와 TV에 많이 출연했고 그녀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뇨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은 원래 지방 촉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나 발표되자마자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귀향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가사에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떠돌던 청춘이 결국 돌아갈 곳을 찾았을 때 느끼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90년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즐거운 고향은 그 시대 배경과 맞물리며 고향에 대한 향수와 따뜻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라디오와 TV 예능 그리고 음력설 문예야회 무대에서 끊임없이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네, 아래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명 가수의 대표곡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네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전성기 시절 진명의 음악적 성숙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외로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의미였죠. 네 곡은 발라드 형식의 서정적 멜로디에 진명의 섬시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 여성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진명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그 외로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자기 안의 외로움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진명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赵正王인부여 정왕 후덤부와 식면친 두식이 털 아르기 여러분 봤나 운옥인 작두른 이근 들른 화인한 농이 배럽질 잡았님의 토사제 얼군입이 엠달 대바 대벌 죽을니 화이나 농진 헤른 미니 들어 죽듯이고 해바라 싫어지는 사나라지 임 버들럭 대 와세라스 은훈이 엠텔버지 볼회 그슨 버들럭 어르브 그늘은 은순인 해분들 오브린 부이 홀로 잘하라 벌터 지나히 한원디 하는 조정왕인 애초 화이나 농은 죽을 느글량에서 애초 시험이 엘우던 저 싫어 옥도르고 우신구는 과르분징 볼희긴 위소 조정왕인 부여 톰을 스러대 과틀리기 훌드건 움스제 늙은 여 자선들 화인한 농인 아르분과르분 여 예리기 빚제 빚이지 마라 혈제 하르그스든 볼불 허일자스지기 다고라 어라지 이르지 암내엔 엘추린 아바 홀내엔 둥이 나바 까르네 와이다신 두루바 아지 저 목대 아웠네 소리 저우중왕 째르르 보누글라 아빠가 아프지니 면니 부이도 조정왕아 악진의 벌스는 홈

수 향수 니근들은 느비벌벌 나스바라바 왕조 반승 얼러런 주부지 어다야 나기 향수네 나스바락슨 와치디기 다리 두르근 으찐 두르무둘 회벌회 그러고 있어 왕조 느근 워드지 비시기기 비시버 이치기기 발발 바뚜가라 바글름미 엔진문 까르도르 느근 바까 장준드로 다샤치 다리 두르근는 미치기 잠민 곳 사트 벌거주 벌후에 버그디친 한우원 디두루 흐르가 루흔 바깜 장안 허일 그득친 우드린 잠문이드 흩뜸 명은 가지리 헐러 가지리 우준 가스살 흐르너 그득친 벌벌 덥북대이마 그러위에서도 왕조벌벌 얼려던 누끌나 이허상수 니근들은 뻐이발 직선 왓치라서 후울챈들인 벌벌 야무르 가치로 어쏠나 누구 왓치라 허일과 알뜨어른 흘흠 벌벌 오노 땐데스는 웃어 유은 왈라스 이허찌기 부르트고 우들우들 땐다스고 배나 수상수 나스바르제 으쓴 침먹이 옥가라가졸호야 그리고 은침먹 아락들 돌한 벌벌 만들 센 왓질은 좋은 벌랏 무 왓질은 을벅 벌나 자 유벌벌 하튼 침어 허리가 허려 허리가 제가 은가들 초침어 가르가 허그 덕터런 덕터 제가 후르챈드린 벌벌 어수올고리 왕자우지와 루흔 관나 쭈어야대 허유르주 나인가지린 우주르 펑슈이 세테 오라 올 왔은네 펑슈이긴 우째 왔음으르네 우쯤진 우쯧 으르듬튼 여허훈네 후르첸드리 벌벌 위광상 그

0: 뭐더 좋은 월급 가도 상매래 면모래 에 주문을 많이 하고 뭐더 민인의 한문의 소득 되는 여들보다는 은어 많이 이제 조율을 하지 왜나 허름의 의무 나서 못 질리지 은어 우리 김을 잡아주고 또 인생 지못 질지 은어 허름의 의무 못 질리지 그러다 많이 그러다 아무 두려워 비우러도 은 꼬다 뜨거는 갈고다 뜨 들려져 은어 허름의 의무가 제가 가와 갈고다 좋았지 은어 그러다 늑대가 우주간 조제는 늑대가 군아진 뭐더 늑대가 제제는 다 왔을 때라도 은혜질이 이제 터두고로야 말로 제가 뭔가 되는 게더 오래서 터두고 좀 이만하고 터전에 터돌아 보러 왔으면도 허무대로 꼬르고 눈든지 이런 문제를 쓰고 그 얼음당 얼음 흐르 야만 그 틀이 느낌이 없어 다 들어가지고 해오 야정으로 소매 비문 못 찾아 울월지 제일 무슨 말이고 동관이 넥스고 동관 선진주 우불 훌쩍 야만 가지 수가 훌쩍 수 없을라 이 이렇게 가면 그런 뭐든에 이렇게 좀 온들어 동관이 동관이 그 들어들어서 만에 지나가 들을 좀 많아 들어 왔던 뭐지 동관이는 그들 들수록을 이제 찾았지 찾았은 자들 우리 이쯤을 저도 이쯤을 수 아다 야 이쯤을래 따라도 수록 수 따라도 수록을 야 양자마에 들어들 보다 잠을 보죠 숙제수 수 돌아왔나 저 전화할 것 같다면 뭐 인제도 할 지내가 있다 뭔가 그래서 아주 좋거든 저듯이 부부가 저 야만 이 주말에 비주든이 지라 시 들어가면 되겠네 오늘 찾아서 우리 약속 야만 주변에서 주 비를 입는 줄 알아 아주 많이 지내고 이런 모습으로 불을 타나가려 약속을 비주가서 조금 전에는 아주 홀로야 와들로도 원래 그 외래가를 오비는 노트북스 은정으로도 박승들 조금 전에는 애질이 시작을 하거든
1: Эрхэм хүндэт сонсогчдоо Төв радиогийн мэдээ мөрдлөг тусгай програмын өнөөдрийн дугаар ийхүү өндөрлө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Буян Тгш, хянагч Бүрэн Үлзий, нэвтрүүлэгч Хувьсгалт та бүхнийхэн хүлэн сонссонд баярлалаа.